0: 잭팟. 잭팟. 아유, 쯔! 아! 레, 네포 하비스. 보로보로 나쁜 잭팟. 누잇 루다스!
1: �angan biarkan judi online menghancurkan hidupmu dan merusak kesehatan mentalmu.